0: 마 이다 가이코아스나
1: 가이코아스 인사코아스 화가코아스 타이 가이코신 도도신 도도신 도하고 도하고 도하고 도하고 도하고 가사도 치다 니디아 디노아 무츠코아스 가코아스 게코아사 가이우드리 가이우드리 가이우드리 가이우드리 가이우드리 Тиски тиски сорошна хаучи хабецки соросарам да кое кое кое се кое кам сай ке кое кайс но кайки кай нам тина кое кай нам куйсен куйсен сак тари кран ква сак тари нап нап ки ава нап нап ски най ки кам

나국의 지무라가 인도피 자가마나 야가마마 드라미암스케 지무라국의 지무라국의 나가시야 지무라국 지무라국의 나가 세대기 꿈 아이 소로식 담담 생소론 단이라 꿈 어라 바라간 나군 하루군 건강 나지.

0: 좋았으면 끄고 이상해서 등록
1: 아이고
0: 그래서 몇 가지 거그룹 다 크게 말해지네 하애가
2: 이사들한테 다 웃고 올 다섯 개나 좋아서 사귀어 가는 거 같고 아이스카파
0: 하우스카파 소세
2: 아이스카파
0: 다음에 일어나 내 거에 너무 깨끗이 생겨
2: 아 맞아요
0: 어 뭐로 했만 좋아서 나

0: 좋았으면 끄고 이상한 적등 뭐 그게 거의 아이고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그렇다 그게 말이 좀 하해가
1: 사드라 나오고 다스게 나이 좋아서 사게 하는 거 하고 아이스탑바
0: 하우스탑바 소세
1: 아이스탑바
0: 다음에 이랬나 내 거에 넘기게 생각해
1: 아 맞아요

0: 아니라고 마이클 랜스 드럭 뒤로 아 알리판 까부바이 세 25 minutes 뒤로 미세 수업 있겠네서 세이다 카루티 단 아이 어르티는 잡이 나라고 미세 꽝에서 에이스 다니스나 비전 코스티 다렉터 스탠바 미스 에 메이드 티 까인 체 까인 앱티 거기 가르들이 사다 사고 간에 지금 얼마 다이도 네체 까인 앱티 사고 살아 있는 거 오바다
1: kei kan kan stoisa ore auti kei samestika on taintesti tudan mise I kan kan sne ein kan aroma ida vision course di seminarsnia ko has nasane nasa kasa sibane mase ne tain house ke tare kwetiti tain hausa kweken aran kwe to maha to bane tain hausa ho so tare kwetu wati kira kau kanye tare aromas ne tain hausa an eng umisa ti an abasa ti daga an are amka ukwansa ore au ute gene mene an chaus gira an chasa e dare kode ma eng hanubane ma ese I e di tupan hao ti tupan kaka ku ti kaka sen ti ne an chausa hu matise ka sase ti kwan uinte amase kaisa kasipka kaisa anstra maskane sisen amse isa ti tam kais edanemiska os gene klein hausa kabara hui maditska itmanen ansen maditska sa muiba et ekus nasmane sisen amdi ti madise kane wa uku madisene huiku madisene khakhaku madisene maho khaku tsinastra atare kodi di tuba mas masane ekum kaisis gene